링어를 파는 건 말해 나 볼을 꺾고 왜 거다우와 유미 급부 합하니 거리에 미히 만나의 바이언 자꾸 와리 기하이언어라 기기하네 히네마 헤이 담아히야 바이언 왜 티카토는 와트 왜 우에 우에 하나